0: 절대 짓거리지 않고 내가 길을 갈 거야. 그니까 just say shut the fuck up, man.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너네들보다도 내가 멋진 내가 됐어. 나타날 거니까 너는 지켜봐야 될 거야. 내가 바로 yeah.
1: This is Native Birds Aotearoa with Sword and Hamish, only on Radio 1 91 FM.